0: 같은 일.
1: 넷에 돈이 더 프로모보니 비즈니스인 투웨이 콘택토니나 마케팅 앳 스칸디 알브 라디오 픽세 오세 텔레포노니나 072-76-72-261 Scandinavian Albania Radio, partner i suksesit të biznesit tuaj.